Where my dogs at? Where my kitties at?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줘 너만 안 다치면 돼 아프면 안 돼 밥 먹을까?